0: 잭팟. 잭팟. 아유, 진짜. 랭. 네포 하비스. 보로보로 나빠 잭팟. 두잇 루다스.
1: �angan biarkan judi online menghancurkan hidupmu dan merusak kesehatan mental.